0: 그냥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we have a chase checking for two.
1: Hi, tech.
0: Sorry, is that two?
1: 10-4, IA TAC 2.
0: 10-4.
1: 10-4.